be another like me. 눈은 바오비 우미시 정신차서 Mr. B.I.G. 쓰고 줄인 데가 밀린 All eyes on me. 현실 TSFG 붙잡고 당긴지 You heard. You know what's my name.